0: 반짝이는 별처럼 내 꿈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?
1: Hi, saya Silicon. Saya Mida Solidin.